전에는 주 모웻 모웻 단데 피는 매덤 모웻 모웻 and I'm on the ground and I mustn't complain I mustn't say a word.